0: Sa Vida, sa Umaga, sa SBD.
1: 애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.
2: 여기 건물주님.
3: 아이, 슈퍼스타신데요.
2: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.
3: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.
2: 아,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?
1: 나 깜짝 놀랐어.
2: 아, 잠시만요.
4: 네?
2: 정연이가 한다, 한다, 한다.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.
4: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.